0: je modu sosa. Bam i damage i jato i game is so seductive. Baby you can feel my pain. 날이 밝은 후에 모두 소스.
1: Rest in peace. 밤이 오니까 눈이 마주치며 하는 공감. 뒤통수에는 third eye. 최후의 발로는 부질없는 공상. 좌우로 돌아가는 동공 난 못 본 척. 남긴 적 없는 족족 걸어왔어. 물에 술을 섞어 난 말해 더더더. 기꺼이 속아주는 둘씩 잡고 내려 셔터.